0: 내가 말하네. 미안해.
1: 어!
0: 나가 이렇게 빌려버리나. 그래서 나 좀. 나 좀 물어봐. 아들이 안 물어봐.
1: 아밀와이.
2: 아밀와이.
0: 너희랑 내게. 내게 말해. 아빠 안 했나? 내는 이제 보면 너와 깨면 뽑아오고 비용 없어 떠나래. 나머지 떠나면 아까 자꾸 보고 은담당아 인도 보라가 은담당아 은랭과하게 그러고 뭔가 은랭되게 해담도 좋은데 너 또는 누구로 가든 나오게 해담 하나 하던지 나네게 이리스나 하나 사다나와고 지게 나 뽑게 먹으면
1: Bye-bye.